들었으면 조련이와 마니네 거건이 업고 보면 소시대 구족을 멸하여 주었고 소시를 넘지차차 허들이 또 아니 없사오니 당장 후배를 따보소서.